恭喜元帅！恭喜元帅！元帅，喝！来，喝酒，来来来，来来来，来来来，坐坐坐，元帅，元帅，元大喜的日子啊！程爷爷，来来来，对，程爷爷不吃菜，倒茶，高兴喝，来来来，来来来，干杯！干了，元帅，我们敬你一杯，恭喜元帅，恭喜恭喜，恭喜，喝啊！干了，干杯！好，恭喜了，干了，干杯！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元帅，